0: 예수님 예매니나 고조
1: 메로파자무
0: sorry
2: 우체카나 코마
3: hallelujah it's morning hallelujah it's morning
0: 오호나야
3: hallelujah it's morning